0: 아이 대단하다.
1: 얘라 머카다. 얘는 오늘 인도 마다 하루티 엠마다 프라지니아드로 니르게 베이키토. 얘는 이 라마네슈라네 카레도 마다 아리스완타. 아 온도 아직 아프상가베 니나도. 얘는 시테노 나노 비트고르 베이코.
2: 하우드.
1: 라마나 파다케 머니게 베이코.
2: 얘라게 베이코.
1: 아들에 마트라. 라마나 무리우다케 사지베.
2: 이래라 사이티.
1: 칸디타 사지베 일라. 아야. 니르 예테 헤르. ಯಾವ ಕಾಲಕ್ಕೂ ಸೀತೆಯನ್ನು ಬಿಟ್ಟು ಕೊಟ್ಟೇನು ಅಂತ ನೀನು ಗ್ರಹಿಸಬೇಡ. ಇದು ಶತಸಿದ್ಧ.